0: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와이구루
1: 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0: Vaheguru, Vaheguru,
1: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 Vaheguru,